나는 너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너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너 What I'm saying